0: 메이크 지도죠.
1: 지도리세요.
0: Francisco will be transferred to Bravo Buckeye for precautionary reasons.